0: 빵짱 예비촌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영감이 참아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르텐 료칸 끈방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발라 그루냐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
2: Choy! Mabakal ko pala si mo, Choy, isang bulong na pampalaway.
3: Ano? Bulong na pampalaway?
2: Oo, Choy. Painom ko sa bigo ko, ah. Para hindi na siya pagrusunadahan sa ibang nga babae.
4: Easy as 1, 2, 3.
5: Para lamang ABC.
6: All hits, one after the other. Pwedeng pwede. Dahil there's more. More sa gabi.